0: 미리 거갈 수 있게 하는 거라.
1: For info, per subscriber info, the phone number belongs to Amada Nguyen, address at 10571 Arian Drive.